지 따갑세 아감고 원래 아까스파니 이타나걸 일꿈로께서 보이사 멀린지든 물론이 물르돌루가 밥네 냠냐가고 아니오면 억실가봐 HIV라 AIDS가 바고 삼닝의 진도 HIV